0: In a traditional wood-fired cauldron, the water from shike, a sweet fermented rice drink, acts as a base. Add the blended strawberries and slowly cook the mixture into a syrup.
1: 처음에 딸기우추장 만들어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먼저 나눠줘봤어요. 근데 가족들 반응이 이게 무슨 고추장이야? 너무 단해?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맵게 한 것이

0: In a traditional wood-fired cauldron, the water from shike, a sweet fermented rice drink, acts as a base. Add the blended strawberries and slowly cook the mixture into a syrup.
1: 처음에 딸기우추장 만들어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먼저 나눠줘봤어요. 근데 가족들 반응이 이게 무슨 고추장이야? 너무 단해?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맵게 한 것이

0: As summer heat gives way to cooler months, the soybean paste-making season begins.
1: 이런 계기가 아니고 우리가 370년 내려온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계기가 없고 씨 와서부터 계속 이어받고 있죠.
0: Master Ki boils the beans in a traditional earthen cauldron for at least 3 to 4 hours. The heat turns raw, indigestible beans into tender, nourishing beads of protein.

0: As summer heat gives way to cooler months, the soybean paste-making season begins.
1: 이건 계기가 아니고 우리가 370년 내려온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계기가 없고 시집 와서부터 계속 이어받고 있죠.
0: Master Ki boils the beans in a traditional earthen cauldron for at least 3 to 4 hours. The heat turns raw, indigestible

0: As summer heat gives way to cooler months, the soybean paste-making season begins.
1: 이런 계기가 아니고 우리가 370년 내려온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계기가 없고 씨 와서부터 계속 이어받고 있죠.
0: Master Key boils the beans in a traditional earthen cauldron for at least 3 to 4 hours. The heat turns raw, indigestible beans into tender, nourishing beads of protein.